0: 모닝 프라이데이 DJ 달디 시아피디 그리고 신희준의 얼라이브 FM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 안녕하세요.
0: 아, 한 주가
1: 네
0: 벌써 지나갔어요.
1: 네.
2: 항상 하는 말이죠.
1: 그러게요.
0: 어, 항상 하는 말인데 항상 새롭고
2: 맞아요.
0: 뭔가 항상 너무 빨라.
1: 네. 8월이 막 시작한 것 같았는데 또 한 네. 주가 지났습니다.
0: 네, 한 주 지나가고 또 날씨는 또 아침에 너무 추워졌고.
2: 맞아요.
1: 어, 참 날씨 종잡을 수가 없네. 어, 좀 따뜻해지나 했다가
0: 저녁에 또 추워요.
1: 어, 정말 힘듭니다.
0: 네, 아침에 입김 나오는 줄 알았어요.
1: 입김 나와요.
2: 입김 나와요. 입김 나와요. 어.
0: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한 주간 다 감기 없으셨고.
2: 어, 저는
0: 아픈 거 없으셨고.
2: 목소리가 또 바뀌지 않았나요?
1: 어, 제가 좋아하는 허스키한 목소리
2: 다시 돌아왔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축하받을 일인가. 어, 근데 어느 순간 이 목소리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 저 이런 목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1: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2: 맞아요.
1: 윤석화님 같은 그런 목소리 나오는 탤런트들 되게 좋아했어요.
0: 저는 저희도 방송을 다시 듣잖아요. 네. 끝나고 나서. 그러면 아, 시아피디님 목소리 되게 좋아요.
1: 어, 그러게요. 네,
0: 약간 그래요? 찰진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 딕션도 좋고.
0: 네네.
1: 저희는 뭐 하는데
0: 맞아요.
1: 어,
0: 이게 깨끗하고
1: 발음이 딱딱 떨어지는
0: 게 딱딱 캐치되고 저희가 반성하고 아, 저희는 죄송합니다.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1: 어,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보이스 톤까지 장착하셨으니 어. 네. 얼마나 좋게요.
2: 근데 감기가 진짜 한 달 동안 저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1: 아니, 지난번에 한번 하셨잖아요.
2: 맞아요.
1: 이번에 다른 거라고요?
2: 네, 다른 바이러스가 온 것 같아요.
1: 너무 아. 유행을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2: 저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어서
1: 패션 리더야 리더.
0: 아, 감기가 패션이었군요.
1: 어, 그럼요.
2: 트렌드잖아요. 트렌드
1: 세터.
2: 요즘에 아. 트렌드 못 따라오시는 거 아니에요 신인님?
0: 저는 트렌드가 한 번도 못 따라본 것 같은데
1: 저 따라간 지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런 트렌드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0: 이야, 그렇구나. 그 와중에 또 트렌드 한번 해본다고 또 기침 살짝 하셨어요.
1: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그 바로... 지난주에 네, 뭐 인구 총조사
0: 맞아요
1: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어, 집에 갔더니 우편함에 어, 우편물이 왔어요.
0: 오.
2: 네, 딱 왔네요. 네,
1: 그게 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뭐 무슨 코드가 있더라고요.
0: 네네.
1: 그 코드를 지금부터 할 수 있대요.
2: 맞아요. 오.
1: 그러니까 11일 날 밤 기준으로
0: 어디에 있을 건지.
1: 그러니까 어, 이 집에.
0: 네.
1: 그러니까 집 기준으로 오는 것 같아요.
0: 아.
1: 이 집에 누가 있을 건지를 어, 넣는 거라고 그렇게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0: 네.
1: 아직 하진 않았는데 한번 해보려고요.
0: 야, 그럼 지방에 있는 호텔들은 바쁘겠네요. 투숙객 이름들을 다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건가?
2: 그러게요.
1: 그러게 호텔도 하나요? 모르겠어요. 해야 되겠죠.
0: 그 지역에 있으면 딱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한다고 했으니까.
2: 그러게요.
0: 오. 아무튼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1: 네.
0: 8월 11일.
1: 이거 안 하면
0: 기준으로.
1: 벌금이라면서요. 전 몰랐어요.
0: 네.
1: 지난주에 시아피디님 말씀하셔가지고 찾아보니 진짜 벌금이 있나 보더라고요.
2: 네. 364불이었나요? 하루에. 밀리는 아. 하루당.
1: 그래서 이게 14일까지인가 등록이 안 되면은 이제 똑똑하고 누가 찾아온다고 그렇게 오. 안내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편물 한번 찾아보시고 어, 놓치지 말고 날짜 네. 맞춰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네. 뭐든지 미리미리 하는 게 좋죠.
1: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11일 되기 전에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2: 네. 근데 저 이제 어느덧 8월이잖아요.
0: 네.
2: 저희가. 혹시 8월에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가요?
1: 어, 있죠.
2: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1: 어, 하던 대로 잘 하자.
2: 8월도 무난히?
1: 무난히.
0: 제일 멋진 계획.
1: 어, 하던 네. 대로. 튀지 말고 뭐 오늘 하루가 더 중요한 거니까
0: 네.
1: 하루하루에 충실하면 되지 않을까. 사실 뭐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2: 신희준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0: 아니 그거는 저는 이제 상 준다고 이게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 달디님 말씀하셨던
2: 네.
0: 하루하루에 충실하자 이거를
1: 네.
0: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휴가 가잖아요.
2: 네.
1: 네.
0: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휴가 끝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
2: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거를 일상이 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1: 네네.
0: 우리 하루하루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 얘기했다가 짜증낸다고 혼났었어요.
2: 누구한테?
1: 그분이겠죠. 우리 시아피디님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2: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전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일상은 일상이고 현실적이어서.
1: 자 그러면 밥상은 어때요?
2: 어 밥상은 요즘에 좀 다이어트 한다고 그것도 상이 아니에요.
1: 또 다이어트 또 들어갔네.
2: 다시 잊을만하면. 어 근데 왜냐면은 저희는 그 8월 마지막에 결혼식이 있거든요. 제 결혼식은 아니고 네네. 친구의 결혼식인데 그래서 네. 브리즈번을 가게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이번에
1: 축하드립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어 저는 그래서 이번에 계획하는 게 로드 트립을 한번 해보려고
1: 좋거든요. 좀 매주 하는 거.
2: 아 그래서 달디님이 사실 맞아요. 하신다고 해가지고 네네. 시드니부터 브리즈번까지 운전해서 가시잖아요.
1: 네네.
2: 근데 저는 그거를 뭐 주위에 하시는 분이 있어야 이제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다행히 달디님이 계셔가지고 네. 제가 그렇게 용기를 내고 한 10시간 되는 그 장거리 운전을 해서 네. 트립을 한번 가보려고
1: 아주 좋습니다.
2: 네.
1: 10시간 다이렉트로 가도 뭐 재밌고요.
0: 네.
1: 그렇지만은 이 2시간 단위로 끊어서 조금 쉬기도 하고 네. 뭐 구경도 하고 하면은 네. 굉장히 좋습니다. 2시간 단위로 끊을 만한 도시들이 많이 나와요.
2: 네.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1: 네.
2: 어, 기대가 됩니다. 저는.
1: 가장 많이들 가는 데가 콥스하버.
0: 네. 맞아요.
1: 시드니에서 5시간 정도 걸리고 네. 그 가기 1시간 전에 포트 맥쿼리. 4시간. 그다음에 2시간 가면은 있는 데가 어디죠? 뉴카슬.
0: 뉴카슬. 네.
1: 뉴카슬도 도시로 들어가면은 예쁜 카페들, 식당들 많이 네. 있으니까.
0: 그럼 뭐 고스포트 뉴카슬 이렇게 가지고서 한 시간 단인데 그러면?
1: 아니죠. 갈 때 두 시간 단위, 올 때 또 반 어, 안 간 데 두 시간 단위로 들어가면 되죠.
0: 아 맞네. 격으로.
1: 네네네. 네.
0: 아 홀짝 하면 돼요.
1: 네, 홀짝. 그리고 콥스하버 지나서는 사실 뭐 별로 없는데 그 유명한 바이런 베이가 있습니다.
2: 아~ 바이런 베이. 네. 거기도 안 가봤어요.
1: 거기는 가봐야죠. 등대까지 가면 주차할 데가 없긴 하지만 뭐. 적당히 차 주차는 그래요. 평일 아니면은 뭔가 빈 자리가 있다 무조건 주차하고 걸어서 올라가시면 돼요.
2: 근데 지금 겨울인데도 거기 뭐 사람이 많나 봐요.
1: 주말에는 많아요. 주말에는 뭐 포트 맥쿼리도 제가 몇 주 계속 갔었는데 주말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름만큼은 아니지만.
2: 근데 거긴 날씨가 또 따뜻하다고 하니까
1: 위로 갈수록. 네. 브리즈번 겨울은 사실은 뭐 특별히 겨울 같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2: 와 바다가 등대랑 예쁘네요.
1: 아우 아주 끝내주세요. 완전 등대니까 꼭대기에 있고 이렇게 쭉 둘러서 보이는 것들이 다 바다니까 아주 네. 아주 멋져요. 사진도 잘 나옵니다.
2: 날씨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1: 인물이 좋아야죠.
2: 인물도 좋아야 돼.
0: 네 그러면은 저희 뭐 일단 이 정도 안부 인사
1: 네.
0: 마무리하고
1: 네 이번에 가면 아마 돌고래 보실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2: 어, 지금 돌고래 고래 시즌이니까
1: 네,
2: 맞아요. 그러면 맞는 노래를 하나 듣고 올까요?
1: 에휴, 좋죠. 네. 오마이걸의 돌핀 듣고 오겠습니다.

0: 모라를 일으켜
1: Alive 90.5
2: FM 90.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더 스멜리 치즈케이크
3: 얌.
2: 오늘은 성주는 날 어월 제모
3: 우후. 감사합니다.
2: 프리미엄 밀키트 타이푼과 함께합니다.
3: 예.
2: 네, 이번 코너는 바로 트리비아 모닝 코너인데요.
3: 아, 피해갈 수 없는 그 코너군요.
2: 네. 네, 저는 맨날 이렇게 문제를 낼 때 이제 주제를 정하잖아요.
3: 네네.
2: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한식과 관련된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3: 오, 저는 한탄이 나오네요.
2: 이 코너의 주제는 제가 이제 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3: 네. 네.
2: 이때는 제가 그 점심시간 때 제가 문제를 내고 있어가지고 음식 관련된 문제로 가져와 봤어요.
3: 네. 그럼 제가 하나 요청을 드려야 될까요?
2: 네. 네.
3: 다음에는 저녁에 맥주 드시면서 한번 술에 관한 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나쁘지 않은데요.
4: 네. 좋네요.
2: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3: 네.
2: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 몇 첩 반상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밥, 국, 백김치, 열무김치, 초장, 조기구이, 육전, 회, 숙주나물, 시금치나물, 계란, 수육, 젓갈, 도라지, 장아찌, 그리고 동치미.
3: 잠깐만요.
5: 함께 다 나오는 거예요?
2: 맞아요. 그래서 몇 첩 반상인지
3: 임금님이신가?
4: 야, 제가 예전에 군대했을 때 저는 그 네. 간부식당 취사병이었는데 네. 장교들은 13첩이 나갔었어요, 저희가.
2: 13첩?
3: 어디 육군이에요?
4: 네, 육군이에요.
3: 저는 네. 그 장교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아.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4: 저기
2: 서로 다른.
4: 아니 그 부사관 테이블이 따로 있었고 장교 그 라운드 테이블이 하나 따로 있었어요. 그 참모.
3: 네. 아,
4: 거기, 참모 테이블을 저희가 할 때는 13첩이었는데 지금 13첩?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2: 근데 그게 그 전통 방식으로 세는 그 첩수인가요?
4: 아니 그냥 반찬 숫자로 저희 다 냈죠. 네.
3: 전 뭐 3첩, 5첩, 7첩 네. 뭐 이렇게까지 들어봤지 13첩은 처음 들어보네요. 네.
2: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제 13첩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3: 그러니까 우리 요리 전문가시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2: 네.
3: 보통 삼첩하면 밥, 국, 김치.
4: 네.
3: 가 삼첩이니까 여기 뭐 여러 가지 김치가 나와도 김치는 하나로 치고.
4: 아~
3: 그다음에 조기구이 뭐 저쪽 해산물 한 개.
4: 네.
3: 그다음에 육전 이렇게 해서 또 육고기 하나.
2: 아 육고기는 다 하나로.
3: 아 뭐 근데 제 생각에 네. 이걸 다 헤아리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해서 오첩 반상.
2: 오첩이다.
3: 딱 줄여서. 예. 네.
4: 저는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다 카운팅을 했는데 초장만 뺐어요.
3: 오.
4: 초장만 빼고 지금 젓갈을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일단 그것까지 포함해서 14첩.
3: 14첩.
2: 14첩.
4: 예.
2: 네. 그러면 다 포함하고
4: 예. 네.
2: 초장만 뺀 게
4: 14첩인 것 같아요. 네.
3: 젓갈은 넣고.
4: 네.
2: 그렇군요.
4: 네, 뭐
2: 정답은
4: 시아피디님은 정답을 알고 계시니까 첩첩 박사님
2: 알고 계시니까 네. 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비빔밥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는
4: 전주.
2: 이죠. 아, 네. 전주이죠.
4: 아, 맞춘 네. 줄 알았는데
3: 그 우리 신희준님 전주 네. 비빔밥 좋아하세요?
4: 아, 전 이번 주 비빔밥 좋아합니다.
2: 하시려고
3: 네, 계속 가시죠.
2: 네, 그렇다면 밥 위에 육회를 얹고 화발.
3: 와.
2: 즉 꽃밥이라는 별명을 가진 또 다른 유명 비빔밥의 고장은 어디일까요?
3: 일단 대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2: 저도 전주만 알았지.
3: 네.
2: 문제를 준비하면서 이 지역도 근데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3: 아 그래요?
2: 들어본 것 같아요.
4: 저는 육회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서 네.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굳이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 육고기가 많이 횡성
2: 아~
4: 네, 한우 그래도 있는 그런 데가 아닐까라는
3: 맛있겠다.
2: 횡성 비빔밥.
4: 뭐 이상한데
2: 들었어요?
3: 이제 붙지가 않는데.
4: 또 한우 많이 나는데 어디가 있죠? 횡성 말고 또
3: 횡성 말고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거기가 어디지? 그 또 전라도 쪽이었는데 네. 거기에 가면은 고기 그러니까 도살장이 있었는지. 네. 고기 되게 유명한 데가 있었는데 이 지명이 생각이 안 나네. 전주에서 멀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2: 네. 그럼 생각하시는 동안 세 번째 네.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일상식인 수라상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밥이 동시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나는 흰 쌀밥인 백수라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인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3: 백수라?
2: 아마 색깔에 관련된 것 같아요.
3: 흑수라.
2: 흑수라. 약간 마술이 같은 내용이네.
3: 흑백 논쟁.
2: 흑백처럼.
4: 비슷한데 저는 약밥?
3: 약밥. 아~ 네.
4: 약밥. 왠지 그 옛날 왕 그 상에 보면은 약과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2: 근데 약밥은 예전에 그 간식으로 먹는 거 아니었나요? 다과상에 올라가지 않나요?
4: 아, 그럼 또 다른 상인가요?
2: 네, 수라상은
3: 밥이니까.
4: 그러네요. 두 가지 종류의 밥이.
2: 근데 색깔이 일단 다를 것 같고.
3: 색깔이 그죠?
2: 백수라라고 하니까.
4: 그럼 흑수라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3: 흑수라인데 뭐가 들어가 흑이 될까? 이게 보리밥을 하면 흑색까지는 안 가는데.
2: 그거 뭐라고 하죠? 그 스티키 퍼플 라이스? 음? 그게 뭐예요? 흑미?
4: 흑미는 흑미? 그냥 흑미고 그거는 찹쌀.
2: 찹쌀이에요? 네. 그거를 넣으면 보라색 밥이 되지 않나요?
4: 그건 흑미.
2: 흑미인가 봐요. 네. 그러면 흑미를 넣으면 보라색 밥이 나니까.
3: 그 옛날에 흑미가 있었을까요?
2: 없었나?
3: 흑미가 진진하네요.
4: 네. 지금 이거 하려고 어머니 뿌리신 거야 지금.
2: 네. 그럼 정답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3: 너무 어렵다 오늘.
2: 이것은 조선시대에 고추가 들어오기 전 한국 음식의 고명으로 자주 쓰이는 실고추를 대신해서 쓰였다고 하는데요. 매콤하고 쌉싸름한 맛을 내는 이 약재 겸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3: 와, 이게 매콤해서 막히네요. 쌉싸름.
2: 쌉싸름은 쌉싸름만 하다 하면은 뭐 하시려고 하셨어요?
3: 아니 저는 뭐 색깔 보고 대추를 생각했는데.
2: 아, 대추도. 네네.
3: 대추도
2: 맞아요.
3: 이렇게 얇게 썰어서
4: 고명처럼 올리니까.
2: 맞아요.
3: 올리니까. 근데 매콤. 대추가 매콤하나?
4: 저는 지금 조선시대 고추가 들어오기 전이라고 해서 고추가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게 아니었나?
3: 그러네요.
4: 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2: 그때 제가 그래서 알기로는 그 고추가 조선시대 때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전에 먹던 김치는 다 백김치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빨간 김치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먹던 거래요.
4: 저도 일단은 정답은 대추로.
3: 대추?
4: 그거 말고는 고명이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3: 그러게요.
2: 저는 그거 예전에 봤어요. 왜 그 약간 사프랑 같이 생긴 거 아세요?
4: 네, 뭐 빨간색? 거예요?
2: 빨간색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4: 그게 대추 아니에요?
2: 대추 껍데기예요 그거?
4: 네, 그러지 않을까요?
3: 대추.
2: 제가 어디서 한식 그 있잖아요 식객 드라마.
4: 네.
2: 그런데 보면 그 엄청 얇은 그 빨간색 실.
4: 네, 맞아요. 그 무슨 샤프랑. 말씀이에요?
2: 그거 뭐죠?
4: 거.
2: 그거 같은데 그게 근데 뭔지 모르겠네요.
3: 대추인 걸로. 네.
4: 대추인 걸로.
2: 대추인 걸로. 다섯 번째 문제 네? 마지막 갑니다. 겨울철 대표 서민 음식 붕어빵 다들 좋아하시나요?
3: 아우, 네. 좋죠.
2: 네, 1930년대 일본에서 건너온 한 간식에서 유래해서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붕어로 변했다고 합니다. 원래 일본의 원조 간식에 쓰인 이 생선은 과연
3: 이게 또 생선이에요?
2: 무엇일까요? 붕어가 아니래요.
4: 그 생선빵이었어요?
2: 그러니까 붕어가 아니고 다른 종류의 생선이었다는 거죠.
3: 저는 일본에서 온지도 몰랐는데 일본에서 왔다니까 그 문어빵 타코야키인가요?
4: 아, 네.
3: 문어를 생선으로 갖다 붙이게 하죠.
4: 저는 잉어.
3: 잉어.
2: 네. 왜 잉어빵도 있잖아요 한국에.
3: 한국에 있죠.
2: 있어요. 사랑의 잉어빵.
3: 그 크림 들어간 것도 있고.
2: 맞아요. 요즘은 피자빵도 있고 막 그러던데.
3: 아, 생선이다.
4: 생선 종류를 잘 몰라서.
2: 생선 종류 아무거나 아시는 거.
3: 그러다 문어 생선 해주면 안 돼요? 어짜 들어가는데.
2: 문어는 안 돼요.
4: 비슷한 어짜 들어가 장어 있고.
2: 장어? 그러면 장어빵으로? 하나 골라주세요. 전 조기빵 할게요.
3: 조기?
2: 제가 좋아하는 걸로.
3: 아, 저는 가다랑어.
2: 가다랑어?
3: 왜 가츠오부시가 가다랑어 끓인물이잖아요.
2: 맞아요.
3: 일본에 흔할 테니까.
4: 설마 복어인가?
3: 복어.
2: 근데 그 달디님 말씀처럼 흔한 거 있지 않을까요?
3: 그러니까. 아, 문어 하고 싶은데.
4: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붕어빵 머리부터 드세요? 꼬리부터 드세요? 이게 더 궁금했어요.
2: 과일 해볼까요? 문어. 문어가
4: 붕어빵.
2: 아니고.
3: 붕어빵은 저는 머리부터.
4: 네.
3: 어두육미기 때문에.
2: 아, 그래서 신희진님은요?
4: 저는 언제부턴가 꼬리부터 먹었어요. 바삭함이 더 있어서.
2: 네. 더 물어봐주세요. 우리 빨리 말하고 싶어요.
4: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아 PD님은?
2: 저는 지느러미요.
3: 아이?
4: 아.
2: 그 옆에 이렇게 네. 지느러미를 먹으면 반을 가를 수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서 간 갈라서 먹어요. 초코파이처럼.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3: 와, 그럼 초코파이처럼 마시멜로만 빼놓고 먹는 건 아니죠?
2: 아, 근데 아, 마시멜로
3: 아니야,
2: 없는데?
3: 아니야, 판만 빼먹고.
2: 판 그러진 않아요.
3: 그러진 않아요.
2: 네, 그러진 않아요.
3: 다 다르네. 신기하다.
2: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공식 계정에도 저희가 생방송 리스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요. 댓글로 정답을 아신다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저희가 4부 마지막 코너에서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좀 오늘 고급 한식 음식을 얘기했잖아요.
4: 네네.
2: 하지만 아무래도 서민 음식은 라면이겠죠. 악동뮤지션의 라면인 건가 듣고 2부에서 계속됩니다.

0: Something's changed with Mum lately. You're not sure what to do. She wants to stay home. She can, with the right support. We're a small, dedicated home care team. Nursing, personal care, overnight stays, post-hospital care. We can usually be there within the week. One call, no pressure. We'll work out her needs together. Call Santa Clara on 02-811-8121. That's 02-811-8121. Santa Clara Home Care, care that feels like family.
1: Station sponsor.
2: 인플루엔자, 매년 맞는 독감 백신은 심각한 질환으로부터 최상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오늘 바로 GP나 약국에서 독감 백신 접종을 예약하세요. healthdirect.gov.au/NSW flu vaccine을 방문하세요.
3: For 1 month only, West HQ is serving up the ultimate seafood celebration. The Western Sydney Oyster and Seafood Festival is here, featuring thousands of oysters, exceptional seafood, and a month of flavour. Don't miss $1.50 Sydney Rock Oysters at Steak and Oyster Co. by Sean Connolly, available Sunday to Thursday, plus mouth-watering seafood specials across the venue all August long. 1st to the 31st of August, only at West HQ. Book now at West HQ. Q.com.au. Station sponsor.
4: Alive 90.5.
5: 이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스푼쯤은 챙기면 좋은 이야기. 건강 한 스푼으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요. 늘 그렇지만 특별한 이벤트 이야기와 함께 건강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혹시 우리 두 분은 이번 주 일요일 시드니 시티 지역에서 무려 9만 명이나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가 뭔지 짐작이 가시는 게 있나요?
6: 설마 달리기?
7: 저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5: 어프로치 좋아요. 네,
7: 달리님이 하시는 거는 마라톤?
5: 네. 그것도 맞아요.
6: 아 그래요?
5: 네, 달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6: 오.
5: 이름하여 시티 투 서프라고 이름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7: 많이 들어봤어요.
5: 그죠? 네. 이게 시티 샌메리 옆에 있는 하이드파크에서 출발해서 뭐 돌고 돌고 돌아서 본다이 비치까지 본다이라고 쓰고 본디라고 읽는 그 본다이 비치까지 14km를 달리는 대회입니다. 근데 참가자가 작년에 제가 8만 명으로 들었거든요. 올해는 9만 명이라고 합니다.
7: 더 많아졌네요.
6: 아니 시내 9만 명이 어디서 모여요?
5: 그러니까요. 한번 와보세요.
6: 와.
5: 정말 장관도 그런 장관이 없습니다. 이 9만 명이 체감이 안 되시죠?
6: 네네.
5: 우리 지난번 여자 월드컵 축구할 때 갔던
6: 아, 그 경기장 맞아요. 어.
5: 최대로 지금 현재 시설로 때려 넣으면은 8만 3천 명까지 들어간대요.
6: 와.
7: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5: 그보다 7천 명이 더 많은 거니까.
6: 야.
5: 그 작년 뭐 제가 매년 나가고 있지만은 그 시티 투 서프하는 그날 시티 가면은 정말 이렇게 사람이 많았나 할 정도로 온 동네 시드니 사람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봤자 뭐 다는 아니지만 그 9만 명이 네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두 분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7: 와,
6: 트리비아 끝났는데
7: 새로운 퀴즈다.
5: 트리비아의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좀 기억에 남으실 수 있도록 이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퀴즈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7: 네.
5: 자, 시티 투 서프는 첫 번째 퀴즈요.
7: 네.
5: 처음 열린 대회가 아니에요.
7: 네.
5: 중요하진 않지만 그렇다면은 올해 몇 번째 대회일까요? 객관식입니다.
6: 네네.
7: 네.
5: 1번 26회, 2번 36회, 3번 56회, 4번 76회.
6: 정답 2번 36회.
5: 오케이.
7: 저는 26회가 마음에 들어요.
5: 26회.
7: 근데 되게 오래됐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5: 오래됐죠.
6: 저는 광호회도 좋아해요.
7: 아, 패스.
5: 네, 패스.
7: 근데 76회까지는 또 안 할 것 같고.
5: 그렇죠. 그러면은
7: 뭐였죠?
5: 56회.
7: 56회. 그럼 56회 할래요.
5: 오케이.
7: 56회.
5: 빙고.
6: 56회. 아,
5: 1971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저보다 형님이죠. 그래서 56회, 올해는 56회가 56회째 열리는 네. 대회고 매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설명드릴 때 나왔는데 이거는 주관식입니다.
6: 네네.
5: 왜 이름이 시티 투 서프일까요?
6: 저도 궁금했어요.
7: 저는 뭔가 도시에서 시작해서 바다 쪽으로 가는 코스가
5: 그렇죠,
7: 아닐까요?
5: 그렇죠.
7: 그렇게
5: 맞아요.
7: 생각했어요.
5: 맞아요.
6: 네. City to surf.
5: 맞아요. 그래서 어? 시티에서 시작해서
6: 본다이로.
5: 본다이까지 가는 그 코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름을 City to surf라고 했다고 합니다.
7: 오케이. 투 정답.
5: 두 정답. 오, 2점.
7: 신혜진님 분발하세요.
6: 아, 전 육회를 안 좋아해서.
5: 2대 빵. 혹시 가보신 적 없어요?
7: 저는 보기만 봤어요. 그러니까 참가한 적은 없고.
5: 시티에서?
7: 네. 왜냐면 그때 그 교통도 이거 행사 때문에 오, 좀
5: 완전 통제되죠.
7: 맞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 뭐 이렇게 시티 잠깐 갔다가 이렇게 막아놓은 건 봤는데 뭐 사람들이 달리고 있는 그 중간은 보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5: 한번 일요일날 내일 모레니까 한번 와보세요. 시티.
7: 참가비가 오. 있나요?
5: 아 이거는 이미 마감 다 됐고요. 네. 이거는
6: 그냥 구경하러 가시라고.
7: 구경하러.
5: 구경 응원 뭐 기운 받으러.
7: 기운 받으러.
6: 기 빨리는 거 아니에요?
5: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전문적인 퀴즈.
6: 네. 네.
5: 그렇다면은 이 대회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어려울 테니까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7: 네.
5: 1번 10km, 2번 12km, 3번 14km, 4번 21.1km.
7: 정답 4번.
5: 4번. 시아피님 4번.
7: 21.1km.
6: 이거 뭐, 뒤에 뭐가 좀 점 뭐가 있으니까 왠지 이거 같은.
7: 그거 같아요.
6: 근데 저는 정답 3번 14km.
5: 오, 띵동댕. 아. 14km입니다.
6: 아. 아니, 아까 초반에 아쉽네. 말씀하셨어요.
7: 아, 그래요? 열심히 안 들어요.
5: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네.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21.1km는 저희가 흔히 하프 마라톤 네네. 거리고요.
7: 아. 네.
5: 그래서 요 거리가 참 애매하게 긴 게 10km보다는 길고 하프보다는 짧아서 또 애매하게 길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나 또 참석할 수 있다.
6: 근데 14km가 생각보다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달리기로.
7: 생각보다가 아니고 그냥 제가 얼마 전에 3km를 네. 달렸었거든요.
5: 네네.
7: 근데도 저는 더 이상 못 달리겠더라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5: 네.
7: 근데 14km라고 하니까는 저는 엄두도 못 내고.
5: 그거 3km 달리고 다리 떨리는 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7: 뭔데? 파크런?
5: 알죠. 뭐 열심히 뛰면 돼요.
7: 파크런에 나오시면,
5: 아, 파크런 나오시면 되고요. 이

0: 그러면은 보너스 퀴즈라고 하죠.
1: 네.
0: 참가자는 약 몇 명이나 될까요?
1: 야, 이건 주관식 되겠는데요?
0: 오케이, 주관식 갑시다.
1: 네. 네.
0: 몇 명?
1: 제 양보할게요, 피디님.
2: 네. 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영화가 잘 들어오나? 정답. 9만 명.
0: 네. 딩동댕. 네. 9만 명. 뭐, 이건 저기 그쪽 주최 측에서 얘기한 숫자니까.
1: 네.
0: 정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보면은 사람 진짜 많습니다. 사람 구경하고 싶으면은 이번 주 일요일 아침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 중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달리기 네. 코스니까 특히나 시티 지나서 뭐 이렇게 더블베이 지나서 로즈베이 지나서 그 다음부터가 저희끼리는 죽음의 언덕이라 부르는 언덕 코스가 나와요. 이 언덕 코스가 굉장히 2km인데 2km 상상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1: 네.
0: 2km 걸어가면은 일반 걸음을 한 30분 걸리는 네네네. 정도의 거리인데 이게 계속 언덕이에요.
1: 언덕이니까.
0: 그 어디야? 로즈베이 지나면서부터 계속 언덕으로 해서 우리 자주 가는 개팍 넘어가는 네. 그 입구까지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이 언덕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난 지금 자꾸 언덕이라고 그래서 오리가 얼었다고.
0: 겨울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1번
1: 네.
0: 킬러 힐.
1: 2번
0: 빅토리 힐. 3번 하트브레이크 힐. 4번 챔피언 힐.
2: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이게 네. 실제 언덕의 이름이에요? 아니면 그 달리는 분이 임시로 이렇게
0: 아니에요.
2: 그
0: 실제 이름이에요.
1: 실제 이름이에요.
2: 아, 실제 이름으로 네. 그러면 킬러 힐은 아닐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죽음의 언덕이라고 해서 지금 거의 이거 죽음이죠. 아닌가 응. 생각을 했죠.
2: 아 근데 그거를 달리면 죽을 때지만 네. 뭐 걸어가면 괜찮 죽을 정도는
0: 괜찮죠?
2: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킬러는 아닌 것 같고
0: 오케이
2: 근데 킬러인 거 아니야?
1: 전 지금 그거 아니면 두 번째 보면서 여긴 하트 브레이크지만은 심장마비 힐
0: 그렇지 바꾸면은 그렇게 되겠네요. 네.
2: 하트 브레이크 힐
0: 뭔가
2: 길어
0: 길어요.
2: 아닌 것 같아.
0: 2km면 길어요.
1: 정답 2번 빅토리 힐.
0: 오케이.
2: 저는 챔피언 힐이 좀
0: 네. 다 틀렸습니다. 하트브레이크 힐입니다. 여기를 뛰어서 올라가 보면은 와 5분 페이스 정도로 가면은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길어서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핫브레이크 힐. 또 저희 달리는 분들 중에 굉장히 즐기는 분도 계세요. 이 언덕을 뭔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1: 네.
0: 그분 올해 나오시나 모르겠네.
2: 저는 약간 그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데서 희열을 느끼고 뭔가 일반인들이 막 괴로워하는 데서 이렇게 희열을 느끼시는 분이 나 저는 약간 좀 변태 같다고 생각하고.
0: 아 일반인이
2: 그러니까 다른 의미의 변태 있잖아요.
0: 네.
2: 그래서 특이하시네요.
0: 근데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힘든 게 아니고 네. 본인이 이런 챌린지를 즐기시는 분이어서
1: 그거는 있죠. 열심히 막 뛰었을 때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헐떡헐떡할 때
0: 네.
1: 그때 그 쾌감 같은 게 있긴 있어요.
2: 있대요?
0: 네. 쾌감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두근거림이 네. 좋기는 해요.
1: 맞아요.
2: 그래요? 왜 그 다이빙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친구가 얼마 전에 그 프리다이빙을 이제 그 교육을 받았는데 숨을 몇 분 정도 잠을 쉴 수 있으세요?
0: 그래요. 전 뭐 한 1분 30초 정도면
2: 1분 30초면 되게 오래지 않을까요? 오래한데?
1: 아니요. 숨 참는 거 5분 넘는 분들도 계셨고
0: 그렇죠.
2: 맞아요.
1: 저는 한 3, 40초
2: 저도 네. 40초
1: 네네.
2: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참으면 1분
0: 네.
2: 근데 저는 그 이상은 안 되는데 그 친구는 한 3분까지는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 때 숨을 참고 그 아픈 부분이 있대요. 그 순간이
1: 네.
2: 근데 그걸 딱 참고 넘기면 갑자기 숨이 이제 쉬어진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0: 물속에서.
2: 그래서 저는 그게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달리기도. 그 막 심장이 아플 때 더 달리면은
0: 하여간 뭐 조심해서 달려야 되긴 하지만은
1: 그렇죠.
0: 그 흔히 사점이라고 보통 처음 달릴 때 이제 사점을
2: 네.
0: 지나면은 호흡이 오히려 편해지거든요.
1: 네네.
2: 아, 그래요.
0: 죽을 것 같은 게 그게 보통 뭐 초반인데 1km, 네. 2km 이때쯤 나오는데.
2: 그럼 이게 심장 아픈 것도 없고 그냥 편해지나요?
0: 아프다기보다는 막 숨이 차고 네. 힘들다 해서 어느 순간을 지나면은 이게 편안해져요. 조금. 숨쉬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가슴 두근두근하게.
1: 네네.
0: 자, 뭐 요 정도 잠깐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2: 네.
0: 저희 이

0: Alive 90.5.
1: 자, 나는 나비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에 있을 네. 나라요?
2: 아, 어깨 뭐가 나온 것 같아요.
1: 지금 일요일에 있을 시티 투 서프 대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 경험상 시티 투 서프 대회는 다른 달리기 대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2: 네네.
1: 이거는 대회라기보다는 그 9만 명 참가자들뿐만 아니고 응원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지역 주민들.
2: 아.
1: 가다 보면은 호텔들 네.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네. 흔히 낮에는 펍으로 보는 곳들. 네. 거기에 뭐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나와 있고. 뭐 하여간 뭐 굉장한 축제 분위기가 막 끌어올라요. 안에서부터 뛰면서. 네. 뛰든지 걷든지 그런 응원해주는 분위기들 때문에
2: 네네.
1: 아주 아주 이건 축제 같은 그런 달리기 대회입니다. 두 분도 올해 늦었고 내년에는 꼭 한번 같이 가볼까요?
2: 네, 한번 기회가 된다면.
3: 전 신희준님 가면 갈래요.
1: 물귀신. 오케이. 다 두 분 다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자, 그러면 두 분이 만약 가신다 치고 이제 다시 퀴즈로 돌아가겠습니다.
2: 네.
1: 시티 투 서프 대회는 꼭 뛰어야만 될까요?
3: 아니요.
1: 정답.
2: 네. 전 지금 잘못 들어 튀어야만 될까요?
1: 아, 튀는 부분도 뒤에 나옵니다.
2: 네. 네.
1: 이거는 뭐 달리기를 하는 처음에 엘리트들도 있어요. 상금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딱 출발하면은 총알 같이 쫓아나가는 애들 그룹은 따로 있고
2: 네네네.
1: 그 뒤로 이제 빨리 달리는 사람들 웨이브 뭐 뒤로 갈수록 좀
2: 천천히
1: 천천히 즐기는 분들 웨이브를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출발 시간이 다른데 앞쪽에는 달리고 기록을 재려는 분들은 또 기록 재려고 열심히 가고
2: 네네.
1: 뒤쪽에는 즐기러 온 분들 사실은 숫자는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 코스가 14km니까 약간 만만 10km까지는 뛰어봤는데
2: 네네.
1: 하프 뛰기는 애매하고 그래서 중간 정도 거리로 한번 달리기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티 투 서프 대회는 방금 말씀드렸네.
2: 네.
1: 기록 대회일까요? 아니면 자선 행사일까요?
2: 정답 자선 행사.
1: 오. 이렇게 두 개를 물어볼 때는 정답은 둘 다죠.
2: 아, 네.
3: 그런가 봐요.
2: 근데 아까 전에 기록 재려는 사람들도 네. 있었으니까.
1: 그러니까 상금 줘요. 그래서
2: 아.
1: 정말 미친 듯이 뛰는 사람들은 정말 빨리 뛰어.
2: 네.
1: 일반인 중에 좀 빠르다 하면은 뭐 한 60분?
2: 아, 14km를요.
1: 14km를 70분 정도 뛰니까 아마 1등한 사람은 한 30분 정도에 들어가겠다.
3: 엄두도 못 내겠네요. 네.
1: 근데 호주의 모두 대부분의 대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마지막 그 신청하는 단계에서 어떤 단체 펀드레이징을 네가 운영을 할래? 라는 그런 섹션이 있거든요.
2: 네네.
1: 여기도 자선 행사 성격을 많이 띄고 있는데 그렇게 모금된 게 2008년 이후로 누적된 모금액이 6,30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2: 와,
1: 어마어마하죠. 네. 여기 호주 분들은 달리기도 하지만은 이런 모금 행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더라. 그런 것도 제가 배웠어요.
2: 네.
1: 제 주변에 뛰는 친구도 예전에 이런 본인의 챌린지를 하면서 그런 모금 사이트를 만들어서 뭐 직장 동료들 그리고 뭐 같이 뛰는 사람들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도네이션 하고 하더라고요.
2: 우리 내년에 만약에 가게 되면 모금함 들고서 이렇게
3: 아 이렇게 뒤가 메고 이렇게
2: 메고서
1: 깡통
2: 네. 네, 하나 두고 옆에 그 악기 하시는 분들 앞에서 지나가면서
1: 네 좋은 컨셉입니다.
2: 네.
1: 자 컨셉 얘기할게요.
2: 네.
1: 이 참가자들의 복장 어떨 것 같아요?
2: 오.
3: 다양하지 않을까요?
1: 네 다양한데 그러게요. 어떤 식으로 다양할까? 조금 이게 특이해요 여기는 축제라 그래요 축제.
2: 약간 할로윈 코스튬 같이 아 그래요?
1: 네네네.
3: 저는 사실 그냥 러닝하는 복장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3: 달리님이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저도 할로윈 같이 이런 코스튬이 있을 것 같네요.
1: 맞아요.
2: 아
1: 여기는 네. 코스튬이 정말 극강이에요. 극강.
2: 네.
1: 슈퍼히어로 많이 나오고요.
3: 그렇죠.
1: 가장 유명한 슈퍼히어로들 슈퍼맨.
3: 네.
1: 여성분들은 원더우먼. 원더우먼 이렇게 많이 나와요.
3: 네.
2: 아,
1: 그다음에 과일. 과일은 뭐
3: 과일.
1: 바나나가 많더라고요.
2: 아.
1: 바나나 탈 쓴 분들.
3: 아.
1: 그리고 각종 동물들.
3: 그렇죠.
1: 그리고 그룹으로 나온 분들은 또 단체복 맞춰서 입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코스튬 참가자들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3: 그래서 그 축제라는 말이 코스튬을 입고 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네네네. 이해가 되네요, 이제.
1: 그래서 저도 처음 나갔을 때 이제 그 당시에는 옥타 친구들, 젊은 친구들하고 네네. 이렇게 나갔는데 열몇 명이 갔는데 그 전날 네. 어디 뭐 K마트 뭐 이런 데 가서 뭘 하나씩 사서 저도 무슨 뭐 꽃게인가 뭘
3: 네. 하고 하셨어요.
1: 팅크벨도 있었고 뭐 친구들 다 그렇게 뭘 하나씩 걸치고 막 웃으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뛰는 건 아니고 그렇게 첫 대회를 참석했던 것 같아요.
3: 근데 그 궁금한 게 코스튬을 입고 뛰다가 뒤로 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코스튬 입은 사람이 되는 건가요?
2: 그냥 즐기는 것 같아요.
1: 즐기는 거죠.
3: 아, 그냥 그 코스튬 자체를?
1: 코스튬 하고 걸어서도 충분히 끝낼 수 있을 시간 여유를 주니까요.
3: 시간이
1: 조금 길어요. 예, 예. 14km니까.
2: 네, 맞네. 저희가 그 크루즈 여행 가면은 네. 이런 그 코스튬 이렇게 파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1: 하죠.
2: 평상시에는 못 입는데 거기는 또 이렇게 입고 가면 재밌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동심에 있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이날 꺼내 와가지고서.
1: 맞습니다. 저보고 혼자 입고 하라면 못할 건데.
2: 그렇죠. 근데 예.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1: 네네.
2: 우리 내년에 한복 입고 갈까요?
1: 계량 한복도 있으니까 네. 좋죠. 태극기 문양 딱 찍힌 계량 한복 네. 입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년에 두 분이 참가를 하셨다 치고
2: 네네.
1: 결승점 힘들게 14km를 걸어서든 뛰어서든 걷뛰든 해서 끝냈어요. 본다이 비치야.
3: 네.
1: 끝나는 시간이 8시, 9시, 10시, 11시 11시에서 12시쯤 네. 햇살 뜨겁게 네네. 내리쬐고 있어요. 뭘 제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3: 커피 마시고 싶을 것 같아요.
1: 커피. 그렇죠. 뛰었으니까.
3: 아이스 롱블랙.
2: 아, 그러니까 전 뭐 여기 보기도 있지만 사진. 인증샷 남겨야죠.
1: 인증샷 꼭 찍어야죠. 네. 이게 결승점을 통과를 하면은 이제 메달 주는 코너가 나오거든요.
2: 네네.
1: 그 가기 전에 다들 이제 바닷가 배경으로.
2: 아.
1: 그리고 전광판에 이제 시계도 나오니까.
2: 네네네.
1: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탁 열심히 사진 찍고.
2: 아.
1: 사진 찍는 게 지나고 보면은 남는 게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본다이 비치에서는 네. 사실 커피 드시기 좀 힘들 거예요.
2: 그렇죠. 네. 줄이
3: 사람이 9만 명이 있으니까
1: 너무 많아서.
3: 그러겠네.
2: 커피는 이스트도 와서 드시는 걸로.
1: 웨스트라이드 아니고?
3: 스멜리 치즈케이크.
1: 오기 네. 전에 뭐 간단히 좀 먹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2: 네네.
1: 내년에는 우리 꼭 같이 나가봐요.
2: 네.
3: 아침 8시부터 시작하나요?
1: 이 웨이브별로 좀 달라요. 가장 멀리 빨리 뛰는 사람이 6시 55분인가 하고 7시 와. 그때부터 이제 출발하고
2: 그렇죠.
1: 그것도 일찍 뛰는 웨이브는 더 빨리 출발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늦게 뛰는 웨이브가 가면 길 막히니까.
2: 맞아요.
1: 그래서 빨리 잘 뛰는 사람들은
2: 순찰을 두고
1: 일찍 가야 돼요. 일찍 가면은 시티가 얼마나 춥게요.
2: 그래서 우리는 한 오전 10시쯤 가면 되겠네요.
1: 그래서 10시 출발은 없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저희가 주로 그 지하에
2: 네.
1: 아케이드
2: 같은데
1: 기차역 나오면은 거기 밖에서 나가기 직전에
2: 네.
1: 거기 앉아가지고 또 일찍 여는 커피숍들이 있어요.
2: 네네.
1: 커피 한잔 마시면서 또 거기 또 뭐 무슨 얘기 막 하다가 그렇게 합니다.
2: 저 얼라이브 유니폼 입고 와도 되겠는데요?
1: 좋죠.
3: 네.
1: 뭐
3: 그래도 괜찮겠네요. 네.
1: 이번에는 저희가 올 초에 3월 달에 짱구런이라고 올림픽 파기 있었어요. 그래서 딸이랑 그걸 같이 했거든요.
2: 네네.
1: 그때 받은 티셔츠를 둘이 입고 가기로 했습니다.
2: 짱구.
1: 뭐 짱구 그림 그려져 있는 네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 그래서 그 딸이랑 그렇게 입고 가기로 협의를 했어요.
2: 네.
1: 좋다더라고요.
2: 네네.
3: 저희도 이런 챌린지 한번 같이 해요. DJ들.
1: 좋죠.
3: 프리덴트.
2: 무슨 챌린지?
1: 달리기 챌린지를 챌린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춤추기?
3: 그 릴스 같은 것도 챌린지 어떠세요?
1: 릴스 네. 챌린지?
2: 일단은 네. PD님 시키면 다 하는 거니까.
1: 그렇죠. 우리는 네. 시키면 합니다.
2: 네.
1: PD님이 왕입니다요.
2: 네. 시합파 갔어요.
1: 자, 그 시티 투 서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뭔가 본인 기록을 위해서 나간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계세요.
2: 네.
1: 그거 아니고도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2: 네.
1: 아니면은 개인적인 어떤 도전. 저 같은 그쵸. 경우에는 우리 딸 데리고 가니까 좋은 이런
2: 시간 보내는
1: 시간도 추억. 보내고 추억도 쌓고
2: 네네.
1: 이런 문화도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2: 네.
1: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2: 하나의 큰 문화네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제일 큰 행사고 달리기 네. 이만큼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2: 그러니까요.
1: 사고 위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네. 사고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항상 정해놓거든요 숫자를. 우리 시드니 마라톤 8월 말에 있는 게 국제 대회를 타면서 뭐 3만 명인가 이렇게 네. 숫자 정해서 다 잘랐어요. 그 네. 로터리 방식으로 추첨해서 하고. 근데 이 시티 수서프는 뭐 9만 명 정도가 선착순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대회에 대해서 오픈이 되면은 네네. 빨리 등록하시면은 일찍 하면은 얼리버드 디스카운트도 좀 있어요.
2: 아, 네. 얼마죠? 가격이?
1: 가격이 뭐 100불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워낙 딱 오픈되고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정확한 가격이 기억이 안 나네요.
2: 9만 명이면 9밀리언이네.
3: 그러네요.
1: 오, 좋은 계산이에요. 그러면은
3: 어디다 썼을까요?
1: 9만 명이 14km를 다 뛰었다. 네. 그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생각해 볼까요?
2: 그거는
3: 저는 네, 모르겠어요.
2: 계산기가 없어서.
1: 9, 12, 9, 1, 9, 9, 10. 엄청.
3: 엄청 길다.
1: 엄청 길어요. 네. 네. 그런 큰 대회가 되겠습니다.
2: 네.
1: 자,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건강은 기록이 아니라 습관이고 경쟁이 아니다. 꾸준함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지만 목표는 다 다릅니다. 누구는 우승, 누구는 기록, 또는 건강, 추억. 뭐 이런 각자의 목표를 쫓아 걷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건강도 누군가와 경쟁하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건강한 삶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 네.
1: 그런 의미에서 DJ DOC의 Run to You 듣고 3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0: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카드와 PBS라고 하는 의약품 혜택 제도 하에 처방전이 있을 경우 약값으로 지불할 최대 금액은 7달러 70센트입니다. 메디케어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도 최대 본인 부담금이 31달러 60센트에서 25달러로 인하되어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작은 비용 절감이라도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ealth.gov.au/cheapermedicines를 방문하세요. 이 콘텐츠는 호주 정부와 협력하여 제작되었습니다.
1: Transform your home with hardwood floors. Proudly family owned for over 30 years. From solid timber, parquetry, laminate and hybrid flooring to expert resanding and polishing. Discover premium plantation shutters and blinds. Visit our Seven Hills showroom today and experience quality craftsmanship with personalized customer care. Hardwood floors, where tradition meets innovation and every detail matters. Visit us at www.heartwoodfloors.com.au. Station sponsor.
2: Looking for a fresh approach to real estate? At Bookfitch Estate Agency, we put people first, making the process smooth and stress-free. Whether it's selling your home, managing your investment, or finding your next move, we're here for you. Discover how property should feel professional, personal, and tailored to you. Visit us online at Bookfitch Estate Agency. Or follow us on socials today.
3: Station sponsor.
4: You are listening to Alive 90.5.
5: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4: www.alive905.com.au.
6: 네, 얼라이브 19.5 좋은 아침입니다. 신희준의 달리는 수다방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7: 오!
6: 좀 전에 바운스 바운스 하고 와서 또 달리네. 아.
7: 자, 아침이니까 텐션 좋게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6: 네, 오늘 달리는 수다방. 우리 저번 주에 그 사망 토론 했었잖아요.
7: 아.
6: 재밌었어요.
7: 오, 재밌었는데. 재밌던데요.
6: 저도 다시 들었는데 웃겨가지고.
7: 그러게요.
8: 네, 반응이 좋았어요, 사실. 네.
7: 아, 그래요?
8: 저희가 처음 시도한 코너였잖아요.
7: 네네.
8: 그래서 사실 사망, 말 그대로 사망 토론이기 네네. 때문에. 네. 답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재밌으셨나 봐요.
7: 제가 이게 부끄러워서 잘 안 듣는데 네. 요거는 어떻게 얘기가 됐을까 해서 들어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6: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CPD님께서 좀 우리만의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보자.
8: 네. 네. 네,
6: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기획한 코너 진지한 헛소리입니다.
7: 오, 찰떡인데? 네, 진지한 헛소리. 네.
8: 진지한 헛소리.
6: 네, 헛소리도 진지하게 하면은 네. 먹힐 수도 있어요.
7: 오, 저, 네. 저 그런 거 잘해요. 진지하게 네. 헛소리 하는 거. 지금도 그러고 하고 있다.
6: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우리 컨셉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7: 네.
6: 자, 일단은 제가 질문 한번 드리고 그 진지한 컨셉에 대해서.
7: 네.
6: 어떤, 죄송합니다. 헛소리를 하실 때. 네,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네.
6: 자. 예제입니다.
7: 예제. 네.
6: 친구가 직접 만든 음식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직접 만든 음식이
8: 아, 그렇게?
7: 너무 같다. 이거. 누굴 죽이는 네. 건데?
6: 정말 맛이 없는데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보면
7: 본인 애기 아니죠?
6: 저는 애기가 셋이 있습니다. 네. 저 친구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이 없는데 네. 이거 어때? 라고 묻는다면
7: 네.
6: 맛있다라고 해준다.
7: 네네.
6: 솔직하게 야 이거는 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7: 네.
6: 우리 달디 DJ님께서는 무조건 맛있다
7: 네. 네,
6: 그리고 시아피디님은 솔직하게 야 갖다 버려
8: 이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갖다 버려 네. 이렇게
6: 해서
8: 한다
6: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자 그럼 우리 이거 씹고 넘어가야 될게
6: 네.
7: 본인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8: 네.
7: 주어진 역할에 맞추어서 답을 하는 거죠?
6: 네, 맞습니다.
8: 맞습니다.
6: 네, 순수하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면 되고
7: 설마 우리 천사 같은 시아 PD님이 솔직하게 치워쳐 네. 이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6: 염려하시는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도 없을 것 같아요. 네,
7: 알겠습니다.
6: 네, 우리 달디님께서
7: 아, 제가 먼저요?
6: 네.
7: 자, 친구가 직접 만든 음식. 자, 친구 한정하겠습니다. 아내는 아니에요.
6: 네.
8: 아니, 아내로 해요. 아내나 어? 파트너로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나갈 구멍이 없죠.
6: 그러면 사랑하는 연인이
8: 사랑하는 연인으로 해요.
6: 예, 아내라고 하면 너무 이거는 예, 이미 고정된 거기 때문에
7: 하여간 맞아요. 직접 만든 네. 음식이 정말 맛이 없는데 어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맛있다라고 대답을 해야죠. 왜냐하면 네. 우리의 우정은 우리의 사랑은 미각보다 소중하다.
6: 아, 그건 몇 도죠?
7: 오, 이거는 100도가 넘어요. 펄펄 끓죠.
8: 사랑으로 다 그 미각조차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7: 당연하지.
8: 저 뭐 반박은 아닌 그 저는 팩트만 말하겠습니다. 네. 음식이 너무 짜요. 이건 이거는 소금물이야.
6: 맞아요. 네.